진짜 못 같은데 흔한 꿈조차 없다는 게 한심한 거 알아. 다른데 하란 대로만 하면 된다면 대학 가면 다 괜찮아. 그런 말들은 믿은 내가 병신이지. 나 죽지 못해 살아. 술이나 좀 줘봐. 술이나 좀 줘봐. 오늘은 취하고 싶으니 제발 말리지마. 뭐든 좋아. 백수 새끼가 술 마시는 건 사실이지만 취하지도 않은 버틸 수가 없어. 모두가 달리는데 왜 나만 여기 있어.